0: 박한 나 아이가 이봐 저기 준비 닥사 아작놈 당하석 바가 갔어 나 더빌런 바는 오마지만 아서로 이봐 앨범 롱지 그 페브릿 큰 갈려 큰 타이롱 롱지 큰 갈려 이봐 큰데 능지 츠코발리 이봐 큰지 마방 딸랑가게야 니 양로 그치로 사용라 니 앙아듯 빠지 알리마 섬당을 리마 스너 아중아 뜸 성단락 아작 아루아 이바 더 섬지 섬당이 아루 다큐멘터리 양로 뜰록 뜰록 이바 뜬 남자기 또 미바마룬 컨텐더브 매거진 노아도 월 알리마 아작이 무다 알리바 더 섬가 다스농 니 검은롱장롱 야크시바 다 빌름바지 수라방라 이봐 때는 농지 아이라 상어 단체다 뭐라 올리아 올리지 단은 마가 사가 이봐 츠쿠 벌리는지 듣는 상가 마가츠 싱에 다 코탕아 마사마츠사 큰 뮤직하게 이봐 츠쿠 벌리 듣는 농지 간지 무슨말
1: 담은로아 츠가는 옥마방농 다탈록바담 앙아시당 타네 푸투든 마듬당당 강당 때문에 제가 많이 사가 당하듯이 아이가당 리다 니아 시스머 아서 당 이바 신삭섬 따듬사 타는 라노르큰 아드너 아서 공기아드머당 나이 다용즉느바 칼리라봉라 당마마라옥서
0: 타네데게 강하당불라 올인데리 두누야로하게 강하당불라하게 사가 당 라노르당 따종시오칼 신느바 칼리니 아서노 컨디너 따종 아이가당 리 사가 빤룩양 자시고 물론 시작 지지받지 강아당 장라리바 탄는 망과 다 종화 이렇게 니 준비해 그냐 알리마노 메시지 아반바로노 다종디바로노가 내 아들바 근제기 느보름 꼬마 장라닥스 꼬마 준비를 나 근제기 우랑 아들나 쓰라 아들바지 마스 사 근제기 내 그지야 실 아지가 스닥스는 아지 서클은 넘버 안나부바농지 아슬록 아월 근데네 다종바에가야 니 앙아당아성 큰건보 야그지바 라빌름을 그지바상라 아슨 아우우시농큰 아드너지 우장지 릅뜻다 마드네 이바지 멜렌시스라 아노 우장지 내 릅뜻다 텐데티골 알리만 네보고다 장아름스 이바 큰얘기 니 인스파이어스 야보 중라 아서싱야 마마즈 랩트다트 노고 사가 둘루티바지 올라스 프로나운세이션 올라스 다스 노 아와기 올라스지 시작 마토크라방라 겐지 그자능닥 말리 당안을 점자기 망아뜻 나 더보라 종 근도 드사마금즈 다 이듬지 멜렌시아 어떤 농부 고라스라스는 그 당하나 독사건 된댔자 다이바 라누르 간댄데 아주 악당 이바 더미비시바지가 름사들 강아

가서서 일랑절 급락을 아설 빠르기 인물이 지우다 지 옥시다 농이들아 두루와 두루 아기 늦바 바닥 발로까 바 아닥을 슈바 아즈아슬 시라멜은 옥시멜은 이바 슈바기지 양로 바기 어우 왕나지 슈바기 농 알레르기 자라서 길름 아작 또 망을 기지 아우주와 마양로 아서 이바 추바기 농지 아우서 왕 리닥터 킹앤퀸 아농지 알리마농 동기방 바방지 단텀 스테이시 봉오 갈라미 알리마농 알리야 이듬 봉오지 갈라미 농심 말 야르정상가 정상바당 상방아돌 데미시질로 질료 다 아자 아서 아섬 올라지 에마이 띵 띵띵 답 띵띵 띵띵 답 띵띵 다 아담 구당 상방 도 야르듬 도하기 알리정가 동아 두디르 바노키 비디자 칼미 미퍼 아록다 미퍼 이바마바노 담마불 뜻스 아서드스불 담마다 미프시아 정상아 데데즈 부두먼든 멜런드바 담마이슬리아 이바 야르야 미프닥스즈 아담마 아섬 울라더서가반 아담당 미프 띵띵띵 답 띵띵띵띵 딱 띵띵 다 아스다지 아록다 미프 데데즈 금가농 이다 드레날리어 사가 이듬 이다 담롱농 이다 까보 데미시마스 기지바 담는 이다 다자 나 이바마바농 아수 안남보마바 아시방마바 나 고바이라 농 스디르 이바지 아시방마바 루코몽 아노지 루코몽바 안남봉바 아시방바 담는마바른다지 데미시마자 사가 이다 드래가 농도보 니송가 예스즈모 저미양로바 이다 누코아마 이다 드래가지보 드미시 아유바 아기 삼바도 아섬지 드래가 번나다머 아섬미피 부르말란다버 다 올라자기 아스녹당 아시아 다나와 공심무스지 장르 아담머 이바 장르 올라야 구당 동방의 우티르 미스라타고 몰 실란티르 미스라 빈정 마방 반당어든 칼레미 여정 하수사 감티르 이당지 장르울라지 아름 아저바 장르울라지 아스노 게야던 바보 동티방 아저 동말랑 게던 두두두두다 아담즈 이바자기 쪽결을 알아서 마방 동하고 무량더바 여정 항아니 타고 뭐라 그러니 다 이빠 공치물라 장수자기 사요 아선부바노 덮방 공기 다서 공침가 암시 이빠 공침 우스디야 구당 덤시어 안나는라농 근딘시아 가즈 무사라 우스라동아 가즈 아직이 구당 락다지 이당시 덮방 공기지 아담 아서 덮방농 우라도 跟食物来多个，你说个地当爱些子啊些，但老农个忙爱些子噻，等那个家，哎呦，用啊不拉倒吧，等那的电线吧更多，我来个电线，你把东西都搬空去，啊等那儿咋啥哟？不是不把弄，我是来不来弄我的命，空气，但是刚爱当地方上去，你把空气去，马肉弄，农民那儿一弄子。이바지 고르반 신닥스 와캅 아우 뜨겁 사소갈로 봐도 렌데츠 상하게 마당즈 데서 용어기 양로 봐 오스카기 아지아와즈 이바와바 울라농 울라다부 이시가사로 아서 이바 건지야 다부 버질리 무슨 우바 건지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哎呦，哎呦，这是吧？哦，这不能怎么办呢？看来没事子，啊，事儿不？

나로라스고네다 문어라 아담바 이바 공개한가 시란 서버드미 이디번 지동을 양이 아리 지나바이 간스바다가 노트너고 다서 이디번도 르브란다노 이디번 세도르레스 아노지 지나바이 뜻도 보나다 공기울라 장아 이디번나 스바 산노바마 공사 이바울라 공기듬지 이바 공기자기 지나오이 되면 나 담았어. 사가 디멘트브로 디멘트브로 나선다노 이바 근세기 아이분 자보르 마바노 간단나로 그즈보바 근세지 야보 아이러 상월나 아상월나 아스마스자고 아이러나 아스마스자고 다세르지기담 구당 아주르바 상시드바 아사이드바 공기듬디어 이 당시 이바 올라야기당 공기제도 아노지 이바 공기 올라지드나 담말은 아섬 근스던도 근용이 발라가 이바 근스보 옛말에서

이봐야 가시바님의 걱정 당하신 녹튼 라디오 모방 붕어 구하동바는 글미 늦저름 신동하시츠 머승보바는 미리바 친정농 아이 아치라 장람사랍츠 아슬 타나보바는 아른라임친 아슬 마드마라 장하실마기바 앙아디

0: 다 중농 중얼다 아시자 소시 르나마 알려 이후다 또 공마즈농지 느녹다메시바 다망마농지 느녹사사 양루루강 아스르다나라다메시농 사라사다마 증름다미엠농 느녹사사 량 다시 알려성도 라일라사사 아중무수 라 다침르바티아농알리당나 다나라농다디당카 아로당 신농 마송마시바 마스라방라 구다마스바 딤탐카 아로당 라사사 니야메말리즈 다 아종마술 아슬라이 당하라 아종시 라일라르치 노점 알리송 통닥츠츠 아종시 아슬아치 라 낙지동
1: 아야 시다가
0: 이틈 짝라리로 탐지나 뜻뜸스 뜻스카닥 알리츠바지 강하당 아스노가 당아적지 둘룰리에
1: 시다가 장아담지 둘루아노 이름지
0: 뜻뜸스 뜻스 가 아금지바지 코농 매장을 삭당 마금다다고야
1: 아야 시다가디
0: 사가고당 아스니 아슨다시마이뜸 아슨다미는뜸 그치농사 마독살리에 이뜸도 아줌말로아 증음당이 낭스가 아우츠 아슬 바야스녹 물롱장불라 아금닥츠츠 스니빠 아금닥츠츠 아슬 아스녹 뜻스 다중바가 아스츠 뜻장라바 아스녹남 아가츠츠 다 이빠 마지 아스노 이빠 덤블롱짱 업라이트사 나 삭살마 아카스와 정음지지 다 알리바자기 아스노 카큰 카큰다 앙아즈가 앙아즈가 아슬 아삐드다 정음드 침비바농 아슬 니송농야 앙아즈가 다 아스노 뜻음스드지 가야감드다디
1: 시다까지 아야 강아단다 중화도 니 강아단다 모아증오고하지
0: 아 블라라 아노야 니야 지침비랑아시 Nya, ne zizi nung ya lang ka pili ma liur go ya.
1: Aya, jia ka jia ka.
0: Na kan seminar ka nung u chimbi dang na. Nay, tatam si tatsi ka intang sa chimbi dang na. Ipa ji, si di pernir rung intang na. Ipa ten ati si tepa ka nay chimbi na.
1: Ay do, ipa ja ka inu ka di dati si zi nung.
0: 你马来斯啥个跟没得门开的，跟当一百句，得送忙子的么子我的兄弟呀！
1: 哎呀，妈，我当好呢。
0: 阿姐，你我当刚刚俺那儿都要跟。
1: 哎呀，阿姐，你阿比君子先什么个都工资不是弄着给呢？一把五张假给的哒，西地不能融，打十八句。
0: 哦，
1: 西地不能融 ，English 弄阿姐 merchant ship 打写了过。
0: 阿姐。
1: 西西伦帕加加巴荣，一把荣加起，我是只是种子大本事啊！加 wholesale 农白阿个加加加，阿是阿里嘛都路卡，因地都路家，不日子啥白种子，我是只是接阿不呢？阿是阿家阿生里嘛阿我把我是只是等当嘛事，啥个 foreign countries 等。Nungi, asan jaka nung mungutit pa a jak shishilam par shidibna rung jagi abner.
0: Ayya, imagine no.
1: Iba jimisika titsi ka takamya. Shishilam pa jajaba rung ji wholesale trade rama ji. Kipung rang pan priya misi tisa shidibna rung ji lir. Da iba jika. Anong ji... Shidipna rung amaji, tetsi kaji, kipung rangpan alima rangpan kuk tetsi sa, misi tetsi sa, ta shi tulu. Aka ba, ta iba shidipna rung jagi a shiar jaya.
0: Ano niyo danga sondandi, shidipna rung ji wholesale shishilam barka sirabang la. Ku jindipna alima talang nungi ziyem tulu ajanga sindang. Kuda sir lindung a majur na ji
1: ai to a je si ta ka to a je ni si dia je a si ti ben rong nong ji dong ti bang ti ba ka ji rong nier ka lier i ba rong nier ja ki si ti ben rong ji arak sa dak sir a sir i ba rong nier ja ki lamang a chak len ji sa sia dang kulan niao zi Kulen lindung lir, asir kuba lemang da jongba ajak ji bai medita lir di. Asir iba rung nir sang ji, kangadang tegemdang. Asir jirt pera, asir nopaji kangat tas tay.

0: 아따까지 니송 미르장사 미르장분들 오셋 빠이까지 알리마가랑분하다마분들 지금도 노농자자가 예쁘로모봉 지금 드사시 아루아가 빠이 미츠보라성도 이빠마지 다스다이다디바지 아세바지 가당 다망도로 롱농알리어덤지 큰금부 예쁘로모봉아로단지 드스망즈 아사드벌 아염드네 지금 뛰용농 건강부 이봐 자주얼성도 나제 사가 빠지 강당 다망도로 아세바 인당 인당하당 그지 드셈 아동즈 띠엠 이바지 통다다 아니에 우드데 빠지 야마자디 롱니어지 이바지 메스가 뜻듬스 뜻즈가다 롱니어지 크리스다 아 이수 크리스다
1: 아오니
0: 다지 신을 봐 이바 시디브네 롱인당 다디시지야 브나로고야
1: 아오니
0: 아농지 롱농 롱니얼까지 뜻즈가다 다니얼까지 아지 크리스다 시바일만 아작마듯 아세 크리스다 아카바장아 이바드즈지 뜨금당 나 제르프라 다중다마중 벤당아마드데 예프로모봉드사시마방 아셀렌동 드모아즈 아작지 벤듯벤듯다바이 앙하드다 기봉지 아니라고야 아셀보 기봉다 스바야 아타마다 드슴가마사 승도야 이바농야 쿠르 아이가 리르드 모아즈 아이가 리르 시사불로 아이가 당 리르 마바지 올루라 인더스트리가 오야
1: 아오니
0: 사가 이듬 쿠르 아셀 마바 아작지 강아당 다스 이다 바이 아니라고야 드즈르 자기 크리스타 카바장아나 아셀 바지 다망도로 그치스들 사가 기붕랑분야 코타키아오즈 코닥라망이 아니지 다스바 다망도로 농바이 이바 기붕야르나니에 아지 롱니에 크리스타 리바자기나 라다 아셀라지 강아당 오지 딘탕다감 디기락 딜라가다 라닥지 말리아디야지 이바자기 코도로 뻔을 알리마 지엠 예프로 아작다국와 아니얼 오듯바 다시지 크리스타 가바 라닥 이바 르니어자 가바장아 다나 보바농 시디브네롱 농지 캠퍼스 갈리 나 쿠바 오스타장아 안네톡렌 아놀렌 디프투유 증상 아중 마중 투유 르망 따중 따마중 리에 따투유 아농지 이바 시디브네롱지 액시던트스 렌동 마주로에 알리마 따뜻한 가능이 가다시지 우드데
1: 아야 아지아디 니앙 안내바지
0: 이바지아디 이바지 무스가 뜻즈카 시바다 크리스타가 나 라지 야마지아디
1: 하오
0: 라이 르망다마 종지 아메드다 두걸
1: 하오
0: 아셀 라이 아니바 기봉지 렌동농 말리얼 아셀 롱마 농양얼바 기봉아마 예프로모봉 뜻즈부즈말리 라야니바 기봉지 아비쯤즈신 스멀가 메츠가 농지 랄 기봉아수시 르집즈부아말리 다슴부바농 시디브네롱지 foreign countries then 시실름바드벌 동디 나 exporter importer 다스바도 아세 이바 시디브네롱야기 알리마다 랑농이 오스츠스 지용즈뎀 너포르 마수시 끝이 동디방농닥 이듬 아작지 뿐을 아룰 아셀 너포름 이바자기 찌라드 마무셀 시디브는 롱 마바지 아지하고야 아비좀 지신 스물가 테르브즈 농지 다 랑농이 라이 라 지용즈 뿐나 아룰 아셀 랄 기봉 마셀 뜻듬 스뜻즈 가디 다랑농 두아기 쿠다걸 시사즈 뿐을 기봉당 야루 승엄이 그지 물롱을 아슨 기봉하드마 나 아슬 쿠다걸 뜨금듯 뜨뜻하지 알리마농야당 리얼 탐방즈바 마스 쿠당 스디얼 아슨옥야노 알리마가디 아우즈바 승도야 아슨옥야 시루로와 마이타나라마가바

0: 디앙 로바 마스지도
1: 아이도
0: 아스노 꾸당 따뜻방 가 통디 아스노 아드마 통디방 디바 가지 코다 갈 뜨끔드야 기봉농성 섬시야지 아카즈라 아농지 뜻지 가드물롱장 농드장라바 도루 디바지 토하기 아슨 코다 갈 뜻부이 아가즈바 뜨끔드지 빈을 알와 기봉농 성섬시야 드물롱장농 이바 뜨끔드지 가닥즈즈 다스바 다랑 농이 지용즈다 중 아분바지 이바지아디야 아농지 뜻지 가디 크리스타 뜻장자마드 드라방라 기봉농 증음 시사자기 안능아말리 기봉농 알리성섬 아작지 뜨끔드 뜻장자 아카바 따끔카카세 아세 이바 기봉지 뜨모아즈농 아테메 아세 증음 기봉아가메 나뜻카 딱롱니어지 크리스타 다스바지
1: 시다가
0: 베스부바농 시디브너 롱지 강아당 딱할 오스츠스 롱슨 따빈사 아작 바이브너 시시름 파슨즈 그자 오스다 라닥지 말리아 다부 말리아 와지 그치 아키너 아작 라 그농지리 이바 시디브너 롱닥지 코땅아 안나가 봉아 말리아 양이 아비좀 지신 스머가 더티 농지 라이라 다장즉 중얼 담아드데 나 라닥지 다장즉 진디리 아셀라지 마카즈 그자말리 이빠지 무스가 뜸뜻 바시사즈 아이가 말리 자고 알리 마시사즈 농 드상라 마스 자고 사가 뜻지 시바이 크리스타 뜻장자마드달리 라지 기봉아 소시 코다갈 롱선도로 디바
1: 아오니
0: 라드방 라복바농 코다갈 시사자이가 독즈 아세 라이 선동 아동바 라이 사라사든바 농지 더모아즈도 로알리즈 아농지 뜻즈 가다 롱니어지 크리스타 세라방 이바 뜻즈 아칼 기봉 시아지 다카라디아지
1: 아이야
0: 나 아직 장아름즈가 당하고
1: 아이도
0: 이바 리슨지 아가 쓰늘바
1: 아오
0: 따튼방바 포인트 농지 시디브너 롱지 다시 다이 강아당 다시 다이 아비좀 지신 스머가 데르텐넷 농지 라이라 데프름 다시 아기 낭리아 강을 아슬라 데펜 다시 이닥즈 이바지 아농지 쿠바이가지 알리마 도로가 메스자드마 쿠바드가지 뿐을
2: Nikongdang da jong salam ajak dang ya bner ibai akashwani kohima mapang pungu aku ser minute smer atong padang klimi tanil ausndong tenzakar tamasa tanu zang yamai ka cher uzang azanger apan longkomer tungti uzang dam coffees of nagaland mission ya alui merton sin azakba ajung kachi atma tenzakta asher governor nand kishore yadavi school yimsisba da jongba agamchi asher angazakchi asushi ayongzakar Asher advisor Matang Yandani Nagalin nong rapper Tsinisimbong tsi usit kanga aki mapuri ba indang madadak tsi. Usang dapanza yamaya gacir. Union Minister of Donor Joyti Ratia SC India Asher Nagalin Chief Minister Nifu Ryu Nadi Yashi Cluster Based Gofi Value Chain Development Project Ya Kalami Tanzak. New Delhi nong Virgil Launch Sendong nong Jimbidang Ryo e Nagalin nong Kofi Zinisimbong Zichi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dama Tongtibangrong nong ka lir Asher Iba Ajanga State Indang Alizong Mi Anna Lir Tinit Gam Tashi nong Whisket Nagalin Kobok Hector Mi Tinam Tashi Runlok Tse Nukjidong Lir Da Madadak Tse Iba Mapadong nong Tongtibang Tashiya Chief Minister e Iba Project Ajanga Tagam Liba Liru Ato tak zizi, tukong lu zinne simbong ba tak mtar loker aliba ajima agam zi, arim wazaka ayu zi asir kofi tourism ajong zi. Mr. Ryu e aluyumer dem dang technology dasin agizog zi asir shisa tokten nong shilim agizi ajong shi ajisa ga suwagar tiari ajong a agazizi nang zi. Sin gror Noklang kasir nitir bungo indang project kabok Kohima district kabok Tupima asir Newland district kabok Kotovi na nung pilot coffee cluster yang lozi. Ibasundong nung high-dage nurseries, post-harvest infrastructure, roasteries asir branding camping yang loa

0: 이바야 가시바니 무곡총 당하스 녹튼 라디오 마방 트로가쿠 미닛 리라동 바든 클레미 알루이 머름 신동왕 시츠 마정 부바농 마름바 아이라 장람 사드브츠 아스리 바스는 다우치 올라 들로가 정하 실마기바 앙아디
1: 알루이 머름이 마드다 아스 로저마 알리츠름 Asanok Mokok Chong District Kapok, Block D Adama, Taroba Hapta, Budbara Anagudashi, Tsingsang Mubung, Tsinasambongtse, Asar, Gisashiru Anabalotse, Yemedam, Yamayashir, Taroba Ida, John Gadashi, Mabadi, Anangdimba, Sepangar, Tsanglo, Nanabanongi, Ajaloka, Millimeter, Troknongi, Samardashi, Arutse, Dagza, John Kanongi, Tinatashi, Nagaland, Manipur, Mizoram, Asar, Tribura subdivision no, Sanglo Tsokpa millimeter, Matsar some point Tokodashi alita, Anangang temperature, degrees Celsius, Matsar Toko point T, Asar Angang temperature, degrees Celsius, Matsar some point Anadashi alita, Daxer, Sangsamabung yimiedem, Tatsak Tambung Asaramba, Anangang temperature, degrees Celsius, Matsar Bazanongi, Matsar Tanatashi alita, Asar Angang temperature, degrees Celsius, Matsar Ganungi, Matsar Nadashi Alitse, Dagzer. Mabunongtse Aliba. Anaptang, Nuklang Shilamnung, Tokura Samnungi, Tokur Truk, Asar Nikundang, Nuklang Shilamnung, Rokur Pungunungi, Tier Tokodashi Alitse, Dagzer. Mabung Aunba Takara. Kunda Kanung, Average Kilometer, Asamshi Aunza. Mabung Aunba Yimya. Anadoklan, Asar Anadoklan, Tip O. Anadoklan,

0: 이버든지 아노 싹스 복시
1: 아.
0: 이제 맞짝 해가지고 말자
1: 아야, 맞았어,
0: 랑도
1: 맞았어.
0: 소망적이다고
1: 아,
0: 무슨
1: 나.
0: 진정 아이가 안도가 아지 알리아 사마지 용아 이봐 든석든 글름이 수츠 사제기 당자 순덕든 무슨 지든 나랑려
1: 어우,
0: 신용하대요
1: 맞았다까.
0: 아노
1: 시작아.
0: 뜸망부터 샤랑바 농 임라지 드 날려지 나지 임라 농어
1: 아하.
0: 나감 시드지 아지 아슬보 아스노기 컴퍼니 무즈 오도모스 뜻 먼저
1: 아,
0: 알리드 바 계정 아지
1: 아이도.
0: 낭 브라지 나요 낭 뜻을 가보 나를 총총에 대문 놓고 할 나이
1: 아야, 마오다.
0: 나랑 뜻은 더 나랑 동행
1: 둘 남당 아줌마야, 오다.
0: 아지 안
1: 아야,
0: 되버지 아저기 뭐 뜻은 모르지 탁 담아로 저리 뜻은
1: 아야,
0: 맞아 오다
1: 뜻은 맞아.
0: 임마지 낭 브라버지 낭 강사 동대방 가다 너
1: 야, 정말 좀 양아싸 좀 빠지나야.
0: 네
1: 바로 야부 그 미르장 아이가 농이 세블레 사로 봐. 대작당 농이. 아스노 부야오 다누 다자야. 바로
0: 네
1: 그야 기 먹다 남버라 동아 때문에. 에 당아 시아마지 글음 그자 바장 농 이바 송동야 유. 다누 우다 바로 인도능을 가려 시바 이바 송동야 등 바용지. 우다 드문는 다들라 담아 좀. 나 이브 스피릿 다스 대주다. 이브 스피릿 좀지 마르다야. 아누 그츠가 디 아지 파르고 다름리우 찔러불라 노르 드야 두고바 바이 그당 누눅타우 누알리르다지 우당 드 디낭 브라 동지 기아나 농드 마요앙 알 다듬닥 말용아 당알 쓰기 농드 말리바 능을 구즈거 드 디낭 브라 동지 기금동 농야 물릅 이다용 다사 셰디야 다스 노다지 아시고다 아지 시다가스 자옥 단느 크리스천 다망바부두 다망바임스 아스노 아기즈거 보아지우다 단나라드무시 부두 농보 이듬지 문능다가 오지 사가 다망자 칼 보아지우다 습라습지 다망바리르 다지 아시고 드즈도 부이드 야 도고바자 안 아스노 기우다지 하우다기즈도 츠바자 리르 다 우당 이드 마마 암시바지 무즈 다스고 사가노다 금당 암시즈사 요당 카 아르마 보아주다 렌동아스 자고 아마빠빠 카 알리자고 다 노다 이듬 자카 불리르 말리르 로지 낭바람 시바 농지
0: 고등학교 수능이 아직 무즈 다스디얼 무즈 농지 리미테이션 달려고야 아직 치네당 다 받음 안 없다 무자고나 안 오도 비가지 지자지 말래 아 농지 이빠 리미트 마방 간농당 아스노기 구다 무즈 타이밍 간농아치얼 이빠 마지 달리 마지 지라 그래서 좋아지 무즈 아지바 마방 들름듯 구다 암시 이빠 암시 임도 시다 아스노기 아직 팔로워스 지라 아서 아노 뜨금당 지카지 낭브라지 단루르브나 리르트츠 아서보 단어 마마 뜨용닥 나이 마마 아그츠 이봐 단어 뜻스듬지 뭐 이듬지 뭐 온사라고 마지 질라데 친너 문듬너 데서랑
1: 아차
0: 아지 이빠 놓고 아다 마지 뭐 아지게 런동려 아서보 단어 딜라는마 이빠 놓고 강아 일라라는 지고 무자 다스라스는 이빠 놓고 넘지고 이마나지 마가스스라 더 다이듬지 뜨금당스도 마네지
1: 아차
0: 아차
1: 빠지 드라보도 사실이
0: 뜻사시
1: 자자제
0: 아이도 다스
1: 노아이 오야 나야누 오다 나빠 나빠 시방 못하다 당당내 쉬고 아이도
0: 니닥
1: 아이도
0: 도와지 아승당도 봐 칼리르고야 나빠지도 룬능이 누가 아웃능이 누가 수바닥 잘라가부 아쉬고 니양 익노란나스 자고 니보다지 무자다 서치바 마스 니보다 친능도 아스보다 에비다이저다 좀 나빠도 문음능 주고 지지우다 근육이 또 문음당 문음능 아직 지부도
1: 근무
0: 와중 맞아
1: 썩지용네
0: 매당한데
1: 아우수가 보다 좀 맞아 또 문음당 문음능
0: 아우 진짜
1: 나스 농 니야드마 보 나빠지우다 니 친나 에비다이저 다좀 가마 지르시니 이빠 능 알리바 무즈 다 스바 지보 단느다 시부 머머드다야 나지우다 니보 아직 강아싸 머드드나 니 아지 아따라도야 나스
0: 나
1: 농아이 그치 아주 다 도와지 마다가 나가 보지 당하지 못못이야 한 무자도 마지 그지 사동 디방
0: 무자도 마지 두지 당마스 뜻동어 나로바닥 아봉바도나 이때 마작도 그 사랑하디 무자도 마지
1: 아야 마이
0: 보
1: 뜻은 망사
0: 아이다나 아 뭔가지 그치 다시 다가는 마사 아치야지
1: 아야 다시다 아이 가다마 다종아 디바야 아서
0: 아하고
1: 다시 닥당마스 이베야기 아비타 있다 강아가들 지지옹 나가
0: 나
1: 당하시바
0: 지금 시다
1: 마지나
0: 가지요 난 녹랑 난 녹랑
1: 어당 지옹 나가 감닥들 아서

0: 양루왕다리야 무즈
1: 무즈양루바지나 담치 아마 도마스
0: 아 중어 봉더들글은 이바 농지도 지 무즈 자본살리아스자디나 아스르보노 두야 카르보 무스니 지엘리어 안노단 카르보 안힐 디엘리어 나스 농투아기 양루즈 서방 두지 가당 디이라 힐 디아스슬라 다 중따락 마가나 다슬라 다스라서노 당 아지 드동농 이야기 적받음나 다스 농두동농 이야기 적어방 오당 성장 아당 바마방 농 번든질라 드동농 이야기 적받지나 다스 농 성장지 당 알리당 이듬 이야기 적슬라 안노 드라 드동와 쓸공상 농이나 이듬 농지 아기 적들라 쓸방 드분나 봉담 쓸 성장 아문바 마방 농 번든질라 이듬 지야스누기 무드달리즈라지 아, 시즌 덤지. 아스보 성장 드장 쓰라방 아지 중화 중화 아인바누냐슬라 매추어 쓰. 아, 매추어 끄머글랑 이듬지. 옹즈람 시즐라 다스르지. 아스보노 투와 쓰나루아공당. 아, 아스누기 카르보 공무람 샤노나 다운 브라이트 브라이트 이바도 아금 농약다 공작 쓰질라나 아스르보 공을 안는 건 아부질라
2: 아 그럼 농장
0: 나
2: 무슨 가보세요?
0: 뜻스 봐도 아스르 딱자 나 아스르 한도 아직 안는 농지 익스포사 이듬지
3: Good evening. Itu Agashvani Kohima. Samlaga khobor puriyasi imkong nongla. Pohela headlines. President Draupadi Murmu ra artisans aru weavers laka growth karone dangor madad dibole onurodh korise. Nagaland ba child protection laws de consultative meet rakhise. Union MSME minister Jitan Ram Manjibra Nagaland de 2-3 karone ahise aro til laka dam do 1 liter de 90 paisa bra uthai dise. Itia pura khobor. North Eastern States pra Artisans aru Weavers laga ekta group pra President Draupadi Murmu logoti aji Rashtrapati Bhavan de lokurise. Bachit kure somari taikhan pra at home reception Rashtrapati Bhavan karone kam kure experience bhag kurise. President pa Artisans aru Weavers logoti satti boli janaisi enaka hole taikhan laga gyan pa bishi manu logoti pungjigna self reliant hoboli dibo. Artisans aru weavers pra cultural heritage bachai rakhia di badhai di kena president pa kosi ki taikhan do desh laga living heritage laga shining example hisab ase aru taikhan logote invaluable traditions to now jawan generation logote agi barhai rakhiboli onurodh korise mission vatsaly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nagaland pra aji nagaland state consultative meet to juvenile justice care and protection of children act 2015, Juvenile Justice Model Rules 2026 aru Adoption Regulations 2022 do koyamari rakise. Ido kulaidia program ti kotha kore Secretar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Mission Director Limawa Pangjamira, bachakhan laka hak do Nagaland Customary Laws aru Cultural Identity jotam koriya logoti balance rakhibli dorkar janaise. Samaj laka chehera botli kori thakia janaigina taibra bachakhan identity, education aru suraksha laka hak bachai rakhia do iki dorkar asi koise. Taibra kosi ki kanon do practical culturally sensitive aru state laga etia thakia obostha hisabi implement koribole koise
4: nor to disregard our customs but to implement these provisions in a matter that is practical culturally sensitive and responsive to the realities of Nagaland this is exactly where your expertise is urgently needed today I want to urge all the stakeholders present to lay down your views and offer constructive suggestions on how best we can bridge the gap between statutory mandates and our unique ground realities.
3: Secretary ba sob stakeholders lokoti mazbut aro chalaboli pare faisla aniboli onurodh korise jun kando ahitakya somoy laga custodians ase 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lopment laga senior consultant junaid ul islam ra janaise sarkar ba act aro regulations loko juriya khan botli kori